0: 미트로가 가미오 미노로가 가미오 가가면 포크와 모아시아 난시오
1: 겐카미오 겐카이메
0: 미트로가 가미오 미노로가 가미오
1: 겐카미오 겐카이메
0: 가가면 포크와 모아시아 난시오 어둠 세스레 무시아 난시 무놈 푸에